0: 숨만 이었대 토냐?
1: 양대파, 양대뿌리,
2: 양대.
3: 드만의 드만의.
0: 요 발차이지 에르볼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5: Voces compartidas.